0: 글에도 마음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운 글은 고운 마음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고운 마음으로 글을 쓰면 글을 읽는 사람에게도 고운 마음이 그대로 옮겨가서 읽는 사람도 고운 마음이 되고 하나둘 고운 마음들이 모이다 보면 우리 주위가 고운 마음의 사람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1: 글에도 얼굴이 있습니다. 예쁜 글은 웃는 얼굴에서 나옵니다. 즐거운 얼굴로 글을 쓰면 글을 읽는 사람에게도 정겨운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서 읽는 사람도 웃는 얼굴이 되고 하나둘 미소 짓는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 주위가 활짝 웃는 사람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0: 얼굴을 마주하지 않더라도 직접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비록 한 줄의 짧은 답글이라도 고운 글로 마음을 전하며 읽는 사람에게 미소를 짓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1: 네, 그래도 마음씨가 있다란 좋은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동행에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박준란입니다.
1: 리철욱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의 오프닝 곡 만나볼까요? 커피 한 잔.

0: 사포닌은 면역력 강화에 좋은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식물에서 발견됩니다. 사포닌은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고 항염, 항산화, 항바이러스 작용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아래에 사포닌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들의 효능과 섭취 방법, 생활과 건강 코너에서 알아봅니다.
1: 먼저 인삼. 인삼에 포함된 사포닌은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인삼은

0: 백혈구의 활성화와 면역세포의 증식을 도와 체내 방어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섭취 방법은 인삼차, 인삼 추출물, 홍삼 제품 등 다양한 형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1: 다음은 홍삼입니다. 홍삼은 인삼을 증숙한 것으로 사포닌 함량이 더 높아 면역력 강화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홍삼은 피로 회복, 항산화 작용, 혈액 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섭취 방법은 홍삼액, 홍삼 캡슐, 홍삼 스틱 등 다양한 형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0: 더덕에도 사포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항염 작용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더덕은 호흡기 건강을 개선하고 기관지 염증을 완화하는 데 좋습니다. 섭취 방법은 구이, 무침, 차등 다양한 요리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1: 다음은 마입니다. 마에는 사포닌 성분이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고 소화기 건강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마는 피로 회복과 체력 증진에도 도움을 줍니다. 섭취 방법은 생으로 갈아 마시거나 즙으로 내어 먹을 수 있습니다.
0: 콩이나 팥과 같은 콩과 식물. 콩류에는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효과와 면역력 증진에 기여합니다. 또한 콩은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해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섭취 방법은 콩, 두부, 콩국수, 콩나물 등 다양한 형태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다음은 감초입니다. 감초의 사포닌 성분은 항염, 항바이러스, 항균 작용을 통해 면역력을 강화하고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유용합니다. 섭취 방법은 감초차, 감초를 포함한 종약제 등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0: 시래기에도 사포닌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시래기는 섬유질이 많아 소화기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섭취 방법은 시래기나물, 국, 반찬 등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1: 네, 사포닌이 풍부한 음식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일상적인 식단에 포함시켜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0: 유전적인 요인으로만 생각했던 탈모가 최근 들어 후천적인 요인으로 인해 증가하면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걱정되는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탈모의 주범은 스트레스나 환경 오염, 호르몬의 변화, 수면 부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두피 건강에 필요한 영양분이 부족하면 누구나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모발 건강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 탈모 예방에 좋은 음식 8가지를 알아봅니다.
1: 첫 번째는 물입니다. 탈모가 생겨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제대로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체내 혈액과 수분이 두피까지 잘 전달되지 않아 모발 영양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하루 수분 섭취량이 달라지는데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하루 2리터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두 번째, 호두. 호두는 두뇌 건강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지만 탈모 예방에도 뛰어난 효능을 자랑합니다. 호두는 혈액순환을 돕고 동시에 모발을 검게 합니다. 호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B와 비타민 E가 모발에 영양분을 전해주고 비타민 F라 불리우는 리놀레인산이 풍부해 검은 머리가 잘 자라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호두를 꾸준히 섭취했을 경우 새치가 줄고 연기 나는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1: 세 번째는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은 탈모 예방에 좋은 대표적인 음식인데요. 검은 콩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 같은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모발과 두피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0: 혈액순환을 도와 쾌적한 두피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두피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A가 풍부해 두피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 모발이 빠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1: 다섯 번째는 잡곡입니다.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 흰쌀밥만 먹기보다 검은콩이나 잡곡을 섞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탈모에 좋은 검은콩은 물론이고 다양한 잡곡은 탈모에 좋은 음식으로 꼽힙니다. 조와 수수에 함유된 구리와 아연은 모낭 효소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미에는 멜라닌 생성을 촉진하는 타이로신과 트립토판이 풍부해서 검은 모발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0: 여섯 번째로 달걀입니다. 머리카락은 단백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백질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대부분 음식이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지만 그중 달걀은 단백질이 가장 풍부한 완전 단백질 식품 중 하나입니다. 달걀에 함유된 바이오틴은 모발을 구성하는 케라틴과 같은 단백질 대사의 필수적인 성분으로 검은 모발 성장에 도움을 주고 흰머리 방지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노른자 속 레시틴은 모발을 촉촉하게 유지해 줍니다. 풍부한 모발 또는 빠르게 모발이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달걀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일곱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모발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모발이 건조해지고 탈모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타민 A를 섭취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시금치는 채소 중에서 비타민 A가 가장 많이 함유된 음식으로 머리카락의 컨디셔너 역할을 해줘 두피와 모발을 건강하고 용기나게 해줍니다. 또한 모발 성장에 필수적인 철분이 풍부해 탈모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0: 마지막으로 미역입니다. 미역은 탈모 방지는 물론 모발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역에는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요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원활한 혈액순환을 돕고 모발과 모근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건강하고 윤기 나는 머릿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발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A, 비타민 E, 바이오틴이 풍부합니다. 여성의 경우 출산 후 탈모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미역국을 먹으면 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모발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1: 사춘기에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은 주로 12살부터 18살까지의 피지선 분비 유지가 왕성하고 휴식 습관 등 문제가 유지 분비를 더 한층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평소 휴식 습관도 중요하지만 음식으로도 여드름 피부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여드름 피부에 좋은 음식 다섯 가지를 알아봅니다.
0: 첫 번째, 양배추. 변비 해소 다이어트 식품으로 유명한 양배추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무기질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A는 거칠어진 피부를 회복시켜주고 비타민 C와 무기질은 피부를 매끄럽고 환하게 가꿔줍니다. 또한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과 함께 보습 효과가 있어 여드름 염증을 치료하고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보호해줍니다. 더불어 양배추가 다량 함유하고 있는 요황 성분은 여드름 염증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1: 두 번째는 상추입니다.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추는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가꿔줍니다. 또한 항산화제 효과로 피부를 보호하고 세균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주는 비타민 A가 풍부해서 피부세포 재생을 촉진해 여드름 흉터를 치료합니다.
0: 세 번째로 토마토입니다. 피지 조절 기능이 뛰어나 천연팩으로 많이 사용하는 토마토는 비타민 A, 비타민 E가 풍부해 지성 피부와 여드름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보습 능력이 탁월해 환절기 메마른 피부를 보호하고 여드름으로 인한 염증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1: 네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항산화제 성분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식품으로 피부 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또한 칼륨, 철분,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데

0: 특히 비타민 A와 철분 흡수를 돕는 비타민 C는 기미와 잡티, 그리고 여드름을 예방해 줍니다. 더불어 비오틴이라는 성분은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는 기능을 합니다.
1: 다섯 번째로 도라지입니다. 여드름 하면 번들번들한 피지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도라지는 피부 세포와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성분이 함유돼 있어 피지 분비량을 조절합니다. 또한 섬유질과 칼슘, 칼륨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 여드름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가꿔 줍니다. 특히 도라지 뿌리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체내에 나쁜 피를 배출하는 효능이 있어 도라지 달인 물로 세수를 하거나 여드름 부위에 발라주면 과도한 피지 분비를 억제하고 울긋불긋한 염증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내 노래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과 제작의 리철욱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감성책방의 전명희입니다. 감성책방 오늘 시간에는 계속해 박초란 작가의 단편소설 무료할 때 우리가 하는 일들의 두 번째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턱턱 숨막혀 오던 순간에 내가 그 모든 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것들로 내 자신을 덕지덕지 치장하는 느낌 또한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예술을 좋아한다지만 그 마음조차도 점점 위선적인 양, 위태롭게 다가들었다. 그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날로 무료함은 더욱 깊어져 갔다. 공허한 욕심, 그 욕심 너머에 내가 빤히 보여서 한숨이 나왔다. 어느 하나를 남긴다면 그 하나는 대체 무엇인가? 그런 고민도 잠시, 살아있다는 것만도 어디야 궁시렁대는 것이었다. 아이 데리러 가야 한다면서 하림이 먼저 자리를 뜬 뒤 나는 찻집에 한참 더 앉아 있었다. 무작정 만나자고 해놓고 자신의 수다를 실컷 떠들다가 개운해져서 떠난 하림이 조문 부러워졌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떠들어댈 수가 있다는 것도 행복이라면 행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보슬비 마냥 스며든다. 창밖엔 폭염으로 달궈진 대로가 번쩍거렸다. 태풍이 들이닥칠 거라고 일기예보에 뜬다. 나는 새삼스럽게 보슬비를 맞고 싶었다. 풋바심은 애초부터 없다. 혼자만의 시간. 정작 혼자였던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글을 써서 발표하고 원고료를 받게 된다면 혹은 그림을 그려서 팔거나 작은 학원을 개설한다면 아무런 수입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불안한 일이었다. 그런 불안함을 안고 뭔가를 시작한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일, 그리고 돈과 자연스럽게 연계가 될 터였다.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그런 과정들이 닭과 달걀 마냥 계속 반복된다. 그 끈이 너무나도 끈끈해서 두려웠다. 그 안에 다시 굴러떨어져서 그 일을 반복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유일하게 하루하루를 버텨주는 버팀목이 되었다. 그런 일이 아닌 일과 생계를 유지하는 일, 그런 모순투성이들인 나를 받아들여야 하는 일, 그런저런 일들 속에 부대끼다가 한 번도 나란 인간은 삶에 제대로 뛰어든 적이 없지 않느냐는 회의에 젖어들기도 한다. 닭이었던 적에는 달걀을 생각하고 달걀이었을 적에는 닭만을 생각한 그런 삶을 정말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있는데 그 묻고 있는 내가 닭인지 아니면 달걀인지 어느 순간부터 나는 가려낼 수조차 없게 된 건지 삶은 점점 미궁 같아지고 이제 드디어 미치는구나 미치는구나 읊조리게 되는 것이다. 생각이란 것으로 생각을 풀어가려고 하다 보면 결국 미치는 수밖에 없다. 그런 날에는 차라리 땀을 뚝뚝 떨구면서 자전거를 타고 찬자락을 도는 것이 훨씬 유용하다. 양말까지 벗고 흙을 밟고 폭폭 걷는 것이 더욱 살맛이 난다. 온통 아스팔트가 쭉쭉 뻗어나간 길에 그나마 부드러운 흙 속살을 그대로 드러낸 가느다란 숲길 하나가 남아있다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동호회 마저 탈퇴를 하면서 내가 움직이는 운동은 유일하게 숲길 산책이었다. 숲길을 빠져나올 무렵 나는 무료한 하루 이런 테마로 개인 매체를 하나 만들어 무료함에 빠진 일생을 보여준다면 그것도 대박날 일이지 않을까 고개를 갸우뚱한다. 그 뒤 하람이 몇 번 전화가 왔다. 한 번은 언제 시간 되면 집에 초대하고 싶다고 했고 또 한 번은 같이 여행을 가자고 했고 또 다른 한 번은 울었다. 마음이 끌려도 더는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은 뒤였지만 그녀가 울자 마음이 약해졌다. 왜? 뭔 일이 있어요? 한참을 그녀가 저편에서 흐느꼈고 나는 조심스럽게 아주 가늘게 한숨을 끊었다가 또 내쉬기만 반복하면서 물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0: 내가 뭐 없는 말 했나요? 울고 난뒤 하림이 분개한 어조로 내게 다짜고짜 물었다. 잠자코 기다린다. 아침에 우리 집 용도가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게다내 탓이라고. 굳이 남들이 뭘 하든 아른 채할 필요가 있었냐고. 모두들 그렇게 산다고. 그게 대체 말이 돼요? 남들은 몰라도 그 이마는 내 편이 돼줄 줄 알았는데, 출근하는 사람 뒤통수에 대고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래서 문자를 보냈더니 이런 문자가 온거 아니겠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을 건드린다면 조만간 친한 사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고. 뭔 이런 경우가 다 있죠? 하림이는 다시 울먹거렸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들었으니 서운할 법도 했지만 그보다는 왜 나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든다. 하림이의 남편이 누구라도 들으면 알만한 식품회사의 용도라고 들었다. 2개월 정도 강의를 들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었고 두번 정도 아랫샘을 뺀 7명이 같이 모여서 밥을 먹었다. 그러고 보니 내게 먼저 말을 걸어준 것도 하림이었다. 처음부터 하림이 뭔가를 애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야 그 정체가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낸다. 세력 다툼이 이 작은 공간 안에서도 존재했다. 하림은 그 다툼에서 졌고 아무도 그녀를 응대해주지 않았다. 아라쌤 눈에 나고 난 뒤부터 여슬터였는데 그 무렵에 새로 들어온 나는 굳이 그런 관계에 들어가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결혼도 안 하고 직장도 없고 게다가 곁에 힘이 되어줄 만한 인맥도 없어 보이는 사람. 그들 눈에 비친 내 모습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지금에 와서 아 그랬구나. 머리를 끄덕인다. 처음부터 그 안에 비집고 들어가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갈 의향이 없었으니 상처를 받았다고는 할 수가 없었다. 첫날. 누군가가 던져온 물음들이 다시 한번 귓가에 들려온다. 언제부터 그림을 배웠어요? 화요일 반에 들어온 걸 보면 출근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결혼은 했나요?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죠? 학력은 어떻게 돼요? 여긴 석사 나왔는데 요학 다녀온 건가요? 그러한 물음들. 그들 몇은 이미 익숙한 듯 했고, 여러 명이 동시에 나를 쳐다봤을 때의 그 눈빛. 대학을 나오고 일을 시작했고, 지금은 일을 그만두고 쉬고 있다는 얘기를 담담히 했다. 중점대학이란 말은 아예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유명한 연구소에서 잘 나갔었다는 얘기를 내 입으로 하기엔 우스워졌다. 어쩌면 한 번도 자신의 직장을 가져본 적 없는 이들이 아닌가. 아. 하림은 아이를 가지기 전까지는 직장을 나갔다고 했지. 그들의 관심은 거기까지였다. 이제 일을 그만뒀으면 대체 뭘 먹고 살아요? 그렇게 물어왔던 사람이 바로 하림이었다. 뭐라고 대답했던지가 잘 기억나진 않지만 아마도 흥청망청하지만 않는다면 먹고 살 일은 걱정이 없다고 대답을 했을 것이다. 아마도 하림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눈치를 채지 않았을까. 내가 관계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을. 그뒤 그들도 별 자원이 없어 보이는 내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모여서 밥을 먹거나 혹은 그림 전시나 음악 연주회에 참석하는 그들의 모임에 더 이상 부르지 않았다. 나뿐 아니라 하림이도 언젠가부터 부르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림이 굳이 내게 전화를 하고 울음을 터뜨린 것도 어찌 보면 그들과는 내가 엮여있지 않다는 것이 한몫을 했을 터였다. 안전거리. 그 거리에 있는 사람이 하림으로서는 필요했다. 묵묵히 하림의 호소를 듣고 통화를 마친 뒤에도 마음은 계속 무거워놨다. 하림이 나를 필요했던 것처럼 나도 하림이가 필요했는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검정기 버섯 마냥 토닥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런 걸로도 흥분하고 아파하기도 하는구나. 생생하게 다가온 그녀의 말 마디마디가 내게 묻고 있었다. 이게 삶이란 것이 아니겠냐고. 그녀의 외로움이, 슬픔이, 아픔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삶이란 것이 이럴 듯 펄떡펄떡 뛰는 잉어 같은 게 아닌가. 그것은 충분히 나를 흔들고도 남을 만큼 힘을 갖고 있었다. 펄떡거림. 내게 그런 것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깨닫게 되었다. 외로움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라는 말을 속으로 삼켰다. 외로울 땐 뭐 하세요? 그녀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외로움은 슬프지만 고독은 슬픈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해줬어야 했나? 그 후에도 몇 번 다시 돌이켜보았다. 분명한 것은 그녀가 그들 모두와 함께했던 시간을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었다. 홀로 있음. 고독에는 그녀가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제 나는 진정한 홀로 있음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삼복이 거의 지날 무렵이었다. 폭염에 집안에만 갇혀있다시피 한 날이었다. 낮잠을 자려고 소파에 누웠는데 하림이 전화가 왔다. 통화가 되자마자 하림이 다짜고짜 내게 친한 동생이 있으니 한번 만나보겠냐고 물었다. 맵은 다짜고짜 말을 던져오는 편인데도 잘 적응되지 않아 할 말을 잃고 가만히 있으려니 하림이 했던 말이 다시 한번 중복되었다. 남자 한번 만나볼래요? 사과 하나 혹은 사탕 하나 내밀면서 이거 한번 먹어볼래요 하듯 자연스러웠다.
1: 남자요?
0: 결혼 생각조차 없는 건 아니죠? 내 반응이 찝찝한지 그녀가 확인하듯 물어왔다.
1: 네, 별로 생각은 없어요.
0: 내가 수긍하자 그녀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2: 아니, 그렇다고 그걸 그렇게 대꾸하면 어떡해요? 그래도 좋은 남자가 나타나면 할 생각이 날지 어찌 알고?
0: 하림이 혀를 찼다. 그럴 때 보면 나보다 어린 하림이 언니 같은 느낌이 든다.
2: 그냥 친구처럼 한번 같이 봐요. 나보다 두 살 어린 친구니까. 연애는 할 거지?
0: 하림이 다시 한번 유혹한다.
1: 나라고 뭐.
0: 내가 한숨을 내쉬자 하림이 재촉한다.
2: 그러니까 지금 준비해서 나와요. 예쁘게 하고 나와요. 사진도 찍게. 그 친구 꽤 유명한 사진 촬영가예요. 아, 우리 이참에 사진 촬영가 동호회나 하나 만들어볼까요?
1: 네?
0: 오동나무 숲 벤치에는 안노인 몇 분이 앉아 햇볕 조임을 하고 있었다.
1: 아휴, 이해를 못하겠네. 밤을 새면서 유희를 논다니까.
3: 그래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손주놈은 밤마다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서는 날이 다 밝아서야 들어온다니까. 밤새 사고라도 날까봐 매미 졸이면서 잠도 설치는데 이러다가 내가 죽어버리고 말겠소.
0: 모순결에 들은 그들 대화가 귀에 쏙 들어왔다. 자연 발걸음이 느려진다.
4: 한나참 하도 무료해서 그런 게야. 붙잡아다가 꽝꽝 땅을 파게 해야 한다니까. 그러면 딴 생각할 새도 없을걸.
0: 곁에 장기를 두고 있던 영감 중 하나가 장기 쪽을 탁 내리놓으면서 호통을 쳤다. 순간 걷던 사람들과 숲 저편의 아이들을 보면서 사담을 나누던 엄마들이 꿈쩍 놀란 듯 이쪽을 바라본다. 정적이 조금 흐르는가 싶더니 처음 말을 꺼냈던 안노인이 흐흐흐 웃음을 터뜨렸다.
3: 글쎄요, 땅을 뚜지게 하려고 해도 어디 뚜질 땅이나 있어야 말이지.
0: 나는 새 건물로 꽉 채워진 주변을 둘러보다 발걸음을 재촉한다. 한때 여기도 곡식이 넘실거리는 밭대기가 무한히 펼쳐져 보는 이의 가슴을 풍성하게 해줬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천이란 이름을 엄연히 갖고 있음에도

삶의 풍경선 저편으로 당금 사라져갈 사람들과 이제 막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상큼한 아이들. 잊고 있었다. 나 역시도 이런 세상 풍경의 일부였던 것을. 모더위와 숨나무 그림자. 아니라다. 어느 것 하나 모자람도 넘쳐남도 없이 무료하다고 느껴지는 것도 바라보는 자의 심경일 뿐일지도. 그리고 색이 바라진 세상에서 뭔가 빛나는 색채를 찾아내려고 헤매는 것인 건지도. 어쩌면 이 세상은 단 한순간도 그 색채를 잃었던 적이 없었으리라. 숲 끝자락 벤치에 하얀 머리의 노부부가 나란히 앉아있다. 손을 꼭 잡고 앉아있는 그 뒷모습이 그늘에 살짝 가려있다. 아무 대화도 없이 앉아있는 그 뒷모습에는 범접할 수가 없는 안온함이 짙게 서려서 보는 사람의 마음마저 풍성하게 만든다. 하루 이틀이 아닌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는 밀착감, 그런 보이지 않는 끈끈함이 내게로 스며든다. 그동안엔 아예 보이지가 않았던 어떤 충만감이. 나무 그늘에 앉는다. 햇살의 등이 따뜻하다. 이렇게 늙어가는 것도 참 좋겠다. 중얼댄다. 어디에서 떨어져 나온 모래알들이 잘 깔린 인행도로에서 반짝거린다. 나와 마주 바라본다. 나뭇잎 하나가 팽그르르 날려 떨어진다. 허공을 응시한다. 텅 빈 페이지가 빼곡히 적혀있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상큼함에 깜짝 놀란다. 실한 것이 쓰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흘러나온 것일지도 모르겠구나 하며 싱긋 웃다가 미래의 그 오늘로 다시 성큼성큼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내 삶에 제대로 걸어 들어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발밑에서는 잘 깔린 고운 조약돌들이 오가는 발걸음에 반질반질하게 다듬어져 맑게 웃고 있었다.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주황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주황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